노디에게 메거 디베 페모 미가리가 코레 메가네니 디베 프롱게 헌테링게 홈 에메리트 라와타카 카스 쇼 아하 하마 아 라베 듬게 프르사 톨레 포티 피에스 메 아메데르코 아이스 카스 파라타카 라베 자할람 베르미 아이 프르사 톨레 포이 바하 카마 타쿠라르 코 베스 보라 모 메데 메데 케 하마 와라 기나 바베리 나 메데 케 쇼 에 메스 파달 봉 에헤마 쇼가 미하르 데티 데 바베리 카와하가 다카라 핀덴 미하르 메레니 edify love jahalam vege mihar ebe babereko please play me the song aish ke abe flame ade ade jinni promotion song oh okay okay masalene nge ऐ माईशा मिलावा जहादे म्यूले नहीं उम्मीद की हमारी हाँ बेफुनस मिलावस कम दाने कमाए जिसके आप बेफुले के लवे लवा जहादे ना बिहाई सब